0: 딸려. 아, 예.
1: 싸게
0: 뜨면 싸게 뜨면 싸게
2: 뜨면
0: 싸게
1: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
0: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